말리고 뭐 예 조절하리와 역으로 예 목숨 예 잠이 예 관이 예 목니 예 마니 예 보아 예 나비 예 눈 예 하디 예 바디 예 바키 예 와리트 예 라시드 예 사부